그러니까 대사 제다 하나만 키고 내때다는데 두제님 라나가 그러는데 카마시고 카마시 뒤에 대사 제가 다 것이나 헬티다 다 대사 제가 키다 제가 그저라지 장상에 그냥 CBC 노트 라디오 1 길라 대초된 아워드 에라토 다이티 대사 제가 다 시간 되는 해건 되어다 큰히디오 저 컨하나 선 라이크 그 탄텔라지 Really, because I guess I cannot let the two times in Dungan D. Lego Tangi, the accuser, two times, don't you give a condini? Don't have on their cousin Times, they never tell in that technology on condini, sir. Curtisio and Tyson, they go second, who knows that time when attend there are three accuser, Jim the Hanita, the second in the national on the year, more than the Hagon dear cousin Tyson, they this year, that's one Satusia, Craig Dungan this year, and I said. Parecía tal la gente de otra de la amina que tenía que no decía la Charlie Major la other side sin causar la tenía que no decía

0: 피라미드 라 쯧다 이티 레갈레우즈 키카이다 신도게 젤레우즈 세네갈 니제타시 텔란트나메나우즈 제칸디 비디오 게임스 나자우게 제 준디에 센 타이호노 카인 데소니라 키카운디레 쿄카자빌라 첼네라 그 사고티야네타 시미나우즈 제 에티가레지 치다 아고티 진은 하니라 테세게리니 체큐엘리 네존라운데 다시코리오라 쯧센다 헤건데야 쯧다거디
1: 코스 사르라이 computer
0: jaule ni je serait tel kainal se je kadete pour se kotare o te ja ja e ke gete e je ka yo la from da sante hein tu rentre tra hono ko cela ko tine ko
1: ko ti di sintezo ni ka on di on ke le ken ha ken da ju je na hila ji ta yi leçon de te